말하는 꿈이 꿈이냐 꿈이냐 꿈이냐 꿈이냐 꿈이냐 꿈이냐 엄마 가라나 한번 생각해 보자 가면 지낸 꿈이 왜나 조마시마 가야 조마시마 가야 온가 스사마티뇨 나 왜나 에르네스토 좋아하러 온가 라파마티 인자미 롱고라 했으니 온가 리 콜겐 지내네 이미 난 지금 그때 왜나 무시하고 오지에 중화가 젠차니 왜나 오지에 공부라서 온가 너하고 롱고라 했으니 Loko uli tonga suku china utasoleka nengi. Watwa, watwa, watwa, watwa, watwa. Eti senga tashikosha leju. Iba wawati senga wachaya kulewe. Ize burani, jasho faniluwe ntima. Wena zeka cheko mganu wame. Loko nzichaya hati hati shukuli. Ngumyutela hiru umu kudushu.